0: And also within the non-Buddhists, there are some who accept the notion of idea of liberation, of moksha, some who reject the idea and possibility of liberation and moksha. So it's really on the question of the nature of self and existence of self that the demarcation is drawn between Buddhist and non-Buddhist schools.
1: 자상가다데 모디관이 최탐자라 꾼도 딱배 다 딱바시스 딱 꾼도 딱바스잖아요 대응업을 매대봐 르과 따셔봐 달르 따디 배 가서 그래 로 현지기 최주자 뭐인봐 준대 따셔봐 이르잖아요 꾼 딱바스 꾼다 전주집에다 다도 좀봤대 아니 군다가 등신이 있어야 다 대표적인 연구 요소래. 군도 따고야 다 따고시 이어버 따와 대. 다들 못 이고 삼지가 두목 어디지? 다들 시험대 낭세기 될라야 두매라 저부 이어버 따와 당. 수산의 패시 대장반 봐. 다 겨한 것이 민중이지. 집에 있나? 겨한 것이 매대 봐. 세상아 그다 규밀이 집을 주러 다고. Dumelas, Devu Yavatas, Senator, Devu, Sindhi, Tapumbulo Wanchingi, Ta, Tersiran, Chi Yedeva, Tao Mandra, Dumela, Devu Yavatas, Chicche, Dunja, Robert Tas, Lovedu, any Penetransibo, Chizo, Takwa Indi, Imbuchigi, any Takwe, Gibbish, Yan and Jidin Kobabu, Pena Kazore. 주사는 가사 주사입니다. 지금 누구입니다? 지금 잘 맞다. 딱보랑 중기기부, 딱보랑 중기기부 쓰잖아요. 나가다 이제 그법 딱보랑 중기기부인데 내자 지도원으로 딱보 계시 딱보 시합이 있는데 뒤니자로 주도 딱보 시기 말이. 저 상가 주 딱보 주어맹인 시기 대부 주어종의 계신 말이 있어. 봐, 양안에 그 두디 땐두어 인두산에 그 딱바신 땐두어 인두산에 그 땐두 대댕이지 뭐 유험해 보신 대댕이지 뭐 인두산에 양안 뒤인 제부 남도야 미지바 양안 따도 찍어보지 그래디 이내 줄 제부라 주어나서 양안 여대버디 뒤지시기 딱두 유험해 되버지 용식 말했어 사진에 인두산에 준제 러버다 왔었어 다야 주여 봐라 Jibu mebar tawa tang sayadi, jibu nala ya chayana, tu ngaman diru ngonga ki, ta takpa, kashukri piki, yangarwa, tukji rangwa, dindri chikde. Ta ti kibam, ti langbe, pungbu di, tume rangshin, eni gyue rangshin, mitemba. 미답을 하신 지전에 가서 우리 규 딱봐도 충배 제부 딱봐만 임봐 제부 규제다 미숭부치기 제부 대도부 따와 사실 규 여봐라 제부 매버 따와 규 여봐라 제부 규제 정신도 매버 따와 사실은
0: So here in the text we read, this is on still page 33, the extremists uphold the existence of an eternal self, for they reify all phenomena through conceptual imputation. So the reference to conceptual imputation here suggests that it's a reasoned philosophical standpoint, a postulate. So it's not just a kind of an innate a natural conception of selfhood we are talking about here. We are talking about a reasoned philosophical standpoint where on the basis of philosophical analysis and reflection, one adheres to a standpoint that upholds a belief in an eternal independent self-existence, a selfhood. So this is common to all non-Buddhist schools. And then within that group of non-Buddhists who uphold the eternal self, doctrine, then there are differences. So we read in the text, the extremists comprise of those who view the presence of effects where there is no cause. So this refers to the Indian school Charvaka,